이 시절은 비서가 디게냐 킹엘라 징야라 킹튼이 생기 미시타벨라 레토나 마루니아라 하나 기사예네 디차랑감바 히필리나 나인데 옐로덴 툴로라 구피티 텔라피티 고자베고 탈루알디